오늘 땐 시원 근이 허벅 좀게 저기 다 들다 그는 참 좋을게 이좀 저기 숨고기 건아 두에 엔돈 다문이 된게 다기라 그나 아하게 건케라 두 엑스케펌 임제트니 아까모 건게 아힌데 다문이 되게 임제트니 게 시가마 캠타 프로그램인 게 건컬컬톰 저기 올라세 이게야 와 절죽게 올라해 da geht das sich am Atto hier kommt der Gea Klavier dem der Gea sind die Gea Toi Gea Kungo Trissi dann und die Gea Mutter Tissumo und die Gea Tini Gea Klim Cha Prochoram Gea Chuan Gea Chal Du Hutti Dewe Temo Stoa Gea Gata und Gea Tissumo Ya Gea Sang Lin Lui Chukuna Kulka Gea Tata Tissumo